친구가 드레스 빈에 가오야드 나타나요. 일세 디르노 일세 네도 디르노 알리아나 자 드루고 도브로 즈나요. 일세 디르노 일세 네도 디르노 알리아나 자